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 11시,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의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매우 강렬하고 또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장사 지내는 거, 그리고 가기 전에 작별 인사하는 거,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이게 뭐 엄청난 일도 아니고 크게 저어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근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내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뒤를 자주 돌아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후회, 배신, 죄,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죠.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과 행동을 계속 지배하는 것이죠. 물론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하느님 앞에서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과 붙잡혀 있는 것은 다릅니다. 상처를 바라보되 그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되게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처받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적 치유입니다. 특히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는 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과거에 가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시면서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은 곧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해성사를 들어왔던 한 교회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해 내내 한숨을 내쉽니다. 저는 이제 영적 유익되는 말씀 드리고 사정을 주려다가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한숨을 쉬시나요? 뭐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걱정이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할수록 내 자신이 더 한심하게만 느껴지고 반복되는 죄, 고치지 못한 죄들을 또 고백하는 것이 수치스럽기만 합니다. 회개가 안 되고 자꾸 괴롭고 답답하기만 한데 하느님이 용서하실 것 같지 않아서요. 제가 저를 용서 못하는데.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교우님에게서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시작할 신분 세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또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쌓았다가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시작.

0: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오늘을 감사하며 평화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식사를 해야 하듯 죄 고백도 때가 차면 쏟아내고 다시 채워지는 인간의 멍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쟁기에 손을 대었다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평화.
1: 1분 결이 임만신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출생, 혼인, 죽음, 임금의 즉위식, 종교 축제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악단이 악기를 연주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음악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 당시 악기들을 복원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어떤 형태의 음악이 연주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악기들의 종류를 고려하여 짐작하건대 당시의 음악은 매우 율동적이었고 노래하거나 기도문을 읽거나 춤을 출 때 수반되었습니다. 성서는 다윗이 4천명의 성가대원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에 맞추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고 전하는데 이는 다윗에게 음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1분 결이었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민서 출판사에서 펴낸 전혜린 작가의 책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이미르키의 무덤을 찾아서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르키가 독일에 온 건 1910년이라고 한다. 한일합병 반대운동에 가담한 그는 압록강을 밤과 안개 속에 넘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만주와 중국을 통해서 해로로 독일까지 와서 빈헨의 슈바빙의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학생 시절, 청년 시대, 중년을 보내고 난 후 1950년에 병사했다. 슈바빙에서 나는 요새도 가끔 이미륵 씨를 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사람과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들의 공통된 점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의학 공부와 독일 철학, 문학 공부를 마친 후에 문인으로서 신문 잡지 등에 기고했다. 나는 S양의 집에서 그 여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둔 그가 발표한 글을 읽었다. 그 중에는 물론 그의 유일한 단행본 압록강은 흐른다도 있었다. S양은 20대에 역시 20대의 이미륵 씨와 피서지에서 우연히 만나서 서로의 이념과 사고와 취미를 알게 됐다고 한다. 말년에 그는 뮌헨 대학에서 강사로 학생들에게 한문학과 동양 사상을 강의했고 1943년에 나치에게 처형당한 뮌헨 대학 총장 후버 씨와 둘도 없는 친구였다고 했다. 요새도 가끔 사람들 입에 오르는 일화로 이런 게 있다고 했다. 나치가 한참 득세하고 있던 시대에

그가 스웨덴에 여행을 갔는데 같은 기차에 탄 어떤 독일 사람이 이미르 씨를 붙들고 맹렬하게 히틀러 찬양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묵묵히 다 듣고 앉았던 그는 얘기가 끝나자 물었다고 한다. 히틀러가 누굽니까? 그 말에 그 독일 사람은 그를 마치 무슨 신기한 동물 보듯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히틀러 이름도 모르다니, 라고 물었다. 그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하며 그를 죽음과 같은 침묵에 빠지게 했다고 한다. 슈바빙 사람의 전통인 독재와 자유의 억압과 개성의 무시에 대한 한거를 그도 또 S양도 함께 나누고 있었다. S양은 어떤 나치 축제일에도 나치의 깃발을 안 달고 또 오레온 광장에 있는 나치 전몰 용사 재단 앞을 지날 때도 그 당시 의무로 행해졌던 경례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그것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때때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저항이었다고 한다. 나는 종종 S양 집에 갔었다. 늘 흰 꽃이 담겨있는 화병이 장식된 승방같이 간소한 방에서 흰 커피잔을 앞에 놓고 나는 몇 번인가 여기 와서 앉아 있었던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늘 앉았다는 의자는 석양을 등에 받고 찬란히 빛났다.

음악산 책 진행의 윤영선 바오로신 봅니다. 이제 모차르트의 레퀴엠인데요. 이 레퀴엠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랄까요? 많이 연주되는 그 작품입니다. 작품문의 626번에 있는 곡 라크리모사라는 제목이죠. 눈물 어린 그날이 오면이라는 곡입니다. 비엔나 스타스 오페라 합창단과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겠습니다.

솔리스트들과 그리고 바이에르센 높은 갑상단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죠. 안톤 브루크너 작품의 솔로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제1번 미사곡으로 단조 연주회용 미사곡에 있는 글로리아 대영광송 감상해 보셨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 라이프.com 미드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 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원뉴스 베리안 여론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번 임기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중국과 파키스탄 등에 소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0: 톨링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는 10월 1일 바티칸 정원 루르두 동굴에서 로마 전역의 어린이 700여 명과 함께 평화를 위한 묵조기도를 바칩니다. 이번 행사는 교황청 재단 가톨릭 3억 원적이고 고통받는 교회 돕기가 주관하는 100만 명의 어린이가 묵조기도를 바치는 날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20년 넘게 이어진 이 기도운동은 처음으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전 세계적인 기도 주간으로 확대돼 진행됩니다. 기도운동의 절정은 묵주기도의 성모축일인 10월 7일로 전 세계 가정과 학교, 교구 공동체가 각자 편리한 날짜를 선택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캠페인은 파티마 성모님의 가르침인 결국 나의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황청 쿠르트 코흐 추기경은 성모 마리아를 믿음과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재단 측은 전쟁과 박해, 빈곤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서로 다른 언어의 어린이들이 평화의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은 보편적인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원뉴스 베리안 여론조사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번 임기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권자의 약 3분의 1만 럭슨 총리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 반면 55%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순 지지율은 마이너스 23을 기록했습니다. 제1야당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지율은 34%, 부정평가는 49%로 순 지지율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며 역시 이번 임기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럭슨 총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웰링턴 타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근 높은 지지율을 얻은 녹색당의 클로이 수어브르 공동대표가 차기 정부에서 장관직, 재무장관직을 원한다고 밝힌 데에 대해 노동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들어서면 지출과 세금, 국가부채가 모두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어브릭 대표는 부유세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히킨스 대표 역시 수어브릭 재무장관 가능성을 부인하며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은 바버라 에즈먼즈 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집권을 할 경우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 형평성 제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크리스 힙키스 노동당 대표는 이번 주 집권 후 첫 100일 안에 기존의 임금 형평성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여성 중심 직종에서 성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주장하기 어렵도록 관련법을 긴급하게 변경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이 조치로 4년 동안 약 128억 달러의 정부 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당시 정부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 사실상 여성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노동당이 제도를 복원하고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실제로 얼마를 책정할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히킨스 대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노동당의 제도 복원에 4년간 약 11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공공부문 노조는 물가와 임금 상승을 고려하면 130억 달러 이상이 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공개한 재정 전망에서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 전 경제 재정 업데이트를 통해 재정 적자가 2028-29 회계연도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무부는 실업률도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의 수익과 세수도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망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 상승 전망은 크게 낮아졌고 뉴질랜드의 슈퍼 애니메이션 비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순 핵심 크라운 부채는 국내 총 생산의 41%에서 상승해 2027-28년

0: 43.9%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했던 46.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가 리엄 대는 이번 전망이 경제가 좋아졌다는 의미라기보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주택시장에서 구매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시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ANZ 뉴질랜드가 진단했습니다. ANZ의 최신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구매 수요가 꾸준히 약해지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집값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ANZ는 주요 원인으로 높아지는 금리를 꼽았으며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NZ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25BP씩 3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져 OCR이 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물 재고가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고 주택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률 역시 단기적으로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ANZ는 전국 평균 집값이 올해 4분기마다 약 0.5%씩 하락해 연말에는 연초보다 약 1%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회당 대표 치울레이 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당의 최저 요구사항 발표 이후 당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치울레이 웡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해왔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며 만약 크리스토퍼 럭슨이 선거 당일 밤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분명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공은 그의 코트에 있다고 블랙퍼스트에서 말했습니다. 치울레이 웡은 기회당의 최저 요구사항이 뉴질랜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향후 3년 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울레이 웡은 국민당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노동당과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고 우리는 어느 쪽과도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기회당이 제시한 5가지 최저 요구사항을 일축하며 이 소수 정당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가장 큰 아이디어들을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던 가장 큰 아이디어들을 없앤 것 같고 이제 이들의 주요 선거 운동은 관료 조직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것인 것 같다며 그들의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당과 여전히 협력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모어는 노동당과 녹색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당

내놓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기회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NZ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재무부가 노령연금 비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자신의 당이 재무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유감스럽게도 재무부는 제대로 된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이야기를 지난 40년 동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해결책은 세금이나 정부 지출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2050년까지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또한 국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NZ을 인수하겠다는 자당의 공약이 선거 후 연정 협상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는 지난 8년 동안 외국계 은행들이 뉴질랜드에서 550억 달러를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중동 분쟁으로 뉴질랜드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회복세 자체가 궤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의 중기 전망은 5월 예산안 당시와 대체로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전 경제 재정 업데이트에서 발표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028년 3월까지 3%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안 업데이트에서 전망했던 3.2%보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재무부는 중동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했고 수출 부문이 호조를 보이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는 가계 소비 둔화도 포함됩니다. 전망 기간 동안 실업률은 5.6%에서 2030년까지 4.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예산안의 전망과 동일합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2027년 2%를 조금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예산안 당시 전망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가격은 당초 전망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주택가격 상승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예산안에서 예상했던 4%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재무부는 그 원인으로 높은 금리, 주택공급 증가, 순이민 감소를 꼽았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중국과 파키스탄 등에 소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9일 현지 시간 이란 국방 군수부를 위해 무기 및 무기 부품을 조달한 개인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 국방 군수부는 이란 군의 무기 연구 생산 조달을 담당하며 탄도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 개발에 관여하는 기관들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MODAFL을 대표해 중국 내완제

0: 부품 무기 체계와 이중 용도 부품 조달을 총괄해온 세예드 아스가르 알리자데 타바타바이가 포함됐습니다. 이란의 군용 항공기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자 부품을 조달한 카보슈콤 아시아 R&D 그룹과 이를 지원한 홍콩 소재 이시 모조 테크놀로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리펀 이시 모조 대표 등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란의 무기 조달을 지원한 파키스탄 방산업체 캐벌리어 그룹과 와심 파샤 타자말 캐벌리어 그룹 회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이란의 주요 인사들이 강력한 경고와 반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의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29일 현지 시간 의회 공개 섹션 사전 연설에서 만약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면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또 미국 수뇌부를 겨냥해 이란에 대한 어떠한 위협과 모험주의에도 신속하고 뼈저리게 후회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경박한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란이 제시한 평화안을 거절했다면서 이란이 너무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 나 역시 합의가 좋지만 그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6세 국왕은 지난 23일 치러진 총선에서 퍼스트 당을 차지한 실레 현대당 PAM 소속 타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 국토계획 담당 장관 겸 마라케시 시장을 이날 총리로 지명했다고 왕실이 밝혔습니다. 입헌 군주국인 모로코는 국왕이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정부 수반인 총리를 임명합니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이날 TV로 방송된 연설에서 진정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정부를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됐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모로코 여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레 현대당 PAM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엘만수리 지명자는 이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과 새 내각 구성에 나서게 됩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에서 34세 청년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는 법정 정년 연장이 기업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으로 규모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일부 감소가 51.4%, 큰 폭 감소가 29.6%였으며 신규 채용에 영향이 없을 것은 12.4%, 모르겠음은 6.7%였습니다.

0: 했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 70.8%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들은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들 기업 유형으로 대기업 31.6%, 공공기관 29.9%, 중견기업 22.7%, 중소기업 15.8% 순으로 꼽았습니다. 경영자 총협회는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위축 우려가 더욱 심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3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0원 9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5원 6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때에 따라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안미영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닷컴, 메드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JP 에듀케이션,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한국인 독서 모임 안내입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좋은 글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버킷헤드 도서관 독서 모임에 초대합니다. 이 모임은 10월 6일, 11월 3일,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버킷헤드 라이브러리 204 히네모아 스트리트 버킷헤드 커뮤니티 룸에서 진행됩니다. 어우러짐 카랑아 합배 도깨비 장소 특전적 현대무용 공연 안내입니다. 이 공연은 마이어스 공원과 카랑아 합해 로드를 따라 펼치는 장소 특정적 여정으로 현대 무용수와 지역사회 공연자들이 박성환 작가의 새로운 공공미술 작품 BTM 도깨비에서 영감을 받아

0: 패딩과 의상, 그리고 조형적인 머리 장식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한국 설화 속 도깨비 캐릭터들이 펼치는 과정을 공연자들과 함께 따라가 보세요. 이 공연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뉴질랜드 한인예술가협회의 정기전시회 바람과 빛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한인예술가협회 정기전시회인 바람과 빛을 개최합니다. 재능있는 1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문화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실천하고자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자선단체인 우먼즈 리퓨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전시회는 10월 11일까지 마이랑기 아트센터 20 히스팅스 로드 마이랑기 베이에서 개최됩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